0: 아, 안 보다
1: 엄마.
0: 이디 카타니카 뮤지컬이 yours with me, Jayasvi.
2: Stay tuned to the conversation.